살아 있어. 들짐승 달짐승도 아닌 것이 살고 있고 머리둘이 말과두루 방송꼬리가 달린 뱀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른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이런 허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자들도 성 접속은 술에 홀린 실패 꼴기러기